0: PR 시대는 끝. 서로 연결된 미래를 살고 있네. 한쪽을 같이 외치면 바보가 돼. 서로를 보지 못한다면 거기서 끝.
1: Thank you.